0: 따라따라 스카이 싱커도 스테이션도 싱커마다 스포트도 섞여
1: Aerostar
0: 534, aprobado de posición número 5, notifican a rodar. Aprobado, vuelvo para rodar 535, 536.